코하고 코 사과하고 사과하고 스켈파테 사이다이도디 마메토 올리판티 사콘도아 야 오케이 야 꿈도아 아이 잠니 마갸 무익만 까와고 무이 알게 되지 니 메코 차콘도아 니 메코 덩다추 대가니 마 덩아추 대가 에와고 가비게 갸 쪽쪽니 쪽쪽만 니만 대게 코 코션 코슨 하슈아슈아슈아 또 사기나 그치 뭐 다슈아 우아까 또다 코드 코신다고 네만 아 때마다도 공공 코리고 코아 때마다도 공공 코이고 코아에 코아에 간다래 호아 코아에 나린 해 나린 꾹하리 다들이 다 오 어제 딱 가게 다슨 코아 가다 가다 아 점수사 다슨 숨고 다 코인다 다고 아이 그래 점만이 점만이 그게 가봐본다 이제 꾸다 가사가 이제 코게야 어 친과가 이게 다 스쿨라 아 고간도 이제 친과가 아이 코가게 다 과세게 바 아세게 다 성우와 아 고가게 아 아도 또 친과간도 아 토리사게 다와 고 다과예 넘어가 코 다 다바 콘타 도바 바가 고마 다 저자도 가다가 가가 무가 다 원 아강 숭다 고과 바가 과 콩콩이 거다 거다 등 나 고과 고에 숭가도 다 있잖아 과가 바 저도 가과 진료에 가고 있나다 하나 가고 가 초과다 가 등하다 간 거 애고가 다 거 개가 고 고고 아 다가 가게서 가 거기서 고 있다가 거서선 과가 또 가 진화가 저선 과가 또 다가 또 고고 또 애가 고 당하고 간도 아 우와 눈나 우와 고가가 또 어 친구 우와 팀 아웨 성고게 다게 다게 다 성고 고 감다 고 타고 감다 타봐 아웨 성고 제체스 생생 타다 고문이 딱 생다 아 고아 에 진짜 초킹 고아 고아 고아 좀마 점거와 조항과서 안승 안승이 인다 담이 인고 야군가 있다겠다 제다 친구다 거야 인나고가 되게 좀 우와 좀 우와 꼬리게 누가 에 미 코코다 진다 저 그 꼬리 좋아해 놓고 막 꼬리 아웨 선코토아 다 아웨 그 진다 딱 코리게 다다게다 음가 코다 이 나야 나야 거북코 거북가 매가 점가 맞다 개 거북고다 우와 그 아게니 다슨 고다게게다 고부 고부 고부다 와 코테다 가바 카구가 에다게다 아슨슨 모 오고 근슨 에이 글슨 타오 글슨 콤 근슨 가 슈슈다 고타만도 고 점라티 아가 카 카구 그건도 아가 초셰 나오 에 중게야 중간도 고게야 아타다 딱 중간 대신 아가 다게다 쇼 아가나 쇼 아 쇼 오빠자 아 노강 애가 아가나 쇼 그 토토스로 고이다 가나 쇼 쇼담 쇼담 가 쇼담 가다고 아 안가 건데 고 쇼담 게스나가 우나 내카리아 다고 아 톰도마 내카리아미 메고 쯤범자 내카라 공구미 오금 다고 나 구마가 아케 콘도 가 겨다 엔진아 가고 인간도 가고 콘도 간 고아 구르다 아과 능내데 고 구마 아다 아과 데다고 우 간다 내 간다 나고 오케 오빠 감자 고이 당 구미 오케 대가도 아과 카바 대가 아 최속 점닥 호 아 곰점 내가 책 애하게 굽는다 고도 아까 트위터하고 내가 아까 트위터하고 간 고고 아까 최점 아 아웨 다 안다다 곰도 아웨다 웅 카이 화스러가 고이다 웅어 케 화가이가 에타나요 과가 총윙 총총 고라가다 노무하다 무하다 하점가 인기야 다케사가 다고 해점 미 아케노다 점아 아케노다 점아 자 곰이 크크냐 다고 메라 그만고 다 처음에 아구무라 아빠 그래 미츠와라 아나나 오나 아나나 까마 오케이 맹 해야 할때 야 오는 오케라 맹 아도 콘다만 아코 아 어찌 노래
ta kwa kwa ta kwa kwa kwa tu ne ka ke ne ne ka tu kha a te ti kwa ne ka na ka tu wa ta kwa sin tu mi a wa wa zam ka ka ya kha ta han kwa tu ka tu ta wa zam ta a tu ka tu ta zam ta zam ko ai a wa han gu gu gu gu gu gu ta gu kya kha ngwa wa ta wa tam ka kho kha ta wa kho kha kha ta u kha kha ta u kha kha ta u ka wa te ta a ka ma kho kho tsim ta ka ka ma kho den ku na ta ka Tao quite out the gate. Quick, I come up with like an open. I wear no, I don't get conchada. He? But conchada can not get a cousin that way. Tao go make a gum tida. Do I do? I get canka, I get gumimba, I go to the second toa. Tak, I go mad to cut it. Tako, I got a ye. Koreka mjishika kote mjwati niya. Mko kdei, mko kdei, singa juwa ka. Naki eke kwa, mko kaba ike singa, inko singa kwa. Kde singa idenga toa, ke shunwa. Awe singko nduwa ta, we shua kaba te te chengko ta. Chengto nko singa toa uko toko. Tepa kwa atishi kongina toa ta ko. Eh, ahinke nga meko sa kumi, hando. I'm going to go to the house.